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길림성에서청령장배교육자매체혼란현상정돈전문행동을전개해광범한사생과학부모들의합법적권익을절실히수호하고청명하고건강하며질서있는교육네트워크생태를조성하고있습니다2026제5기최고의연변발견왕홍필수방문지선정결과가발표됐습니다珲春수릭의기르기관상등여러문화관광명소가입선됐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교육분야관련네트워크환경을가열층정화하고광범한사생과학부모들의합법적권익을절실히수호하며청명하고건강하며질서있는교육네트워크생태를조성하고서성당위인터넷정보판공실성교육청에서는지금부터6월말까지전성범위에서청령장배교육자매체혼란현상정돈전문행동을전개합니다이번행동은당전교육자매체가내용전파운영과정에서존재하는돌출한문제에초점을맞춰네가지혼란현상을집중적으로정돈하는데다음과같은것이포함됩니다교육불안감을악의적으로조장하는행위입니다입시경쟁을과도하게부각하거나교육난이도를과장하고교육과열경쟁을부추기는등불안을조성하는행위선행학습을부추기고교육공포를조장하는행위진학률명문대진학률명문학교순위등을과도하게선전하거나의무교육단계학생의성적과등수를불법적으로공개하는행위입니다교육정책을왜곡해해석하는행위입니다고중대학입시두가지감소학생모집입학교육평가개혁등중요정책을문맥에서떼어내부분적으로해석하거나왜곡해오도하는행위관련정책에대한허위정보를퍼뜨려대중의기대를잘못유도하고정책의안정적착지를방해하는행위입니다허위정보를조작해전파하는행위입니다교육성과를조작하거나과장하고양성효과를허위선전하는행위불법학생모집정보를날조하거나소속합격자명단성적향상비법등을꾸며내학생과학부모를유도하는행위입니다부적절하고유해한정보를게시하는행위입니다허위약속으로학생을모집하거나불법양성기구로유도하는행위참고서판매를불법선전하거나불법기구의유상선전봉사를제공하는행위인공지능기술을악용해타인의신분을사칭하거나허위교정사건을조작하는행위사생의사생활을침해하거나조속한내용을게시하는행위입니다이에성당위인터넷정보판공실성교육청에서는광범한네티즌들이적극적으로참여해감독하고신고할것을호소하고있습니다다음소식입니다2026제5기최고의연변발견왕홍필수방문지선정결과가일전에발표됐습니다珲春수릭의기르기관상등여러문화관광명소가입선돼변경도시문화관광의독특한매력을과시했습니다이번최고의연변발견왕홍필수지방문선정활동은10대요형을정성껏설치했는데최고의영상류신선한미식류최신요행오락커피숍류등을포함하고감성적인장면과체험감에초점을맞춰연변문화관광의일상정치와인문질감을깊이파고들어관광객들에게양질의수량참고를제공함으로써문화관광이여튼관광에서생활로깊이있게전환되도록초동했습니다그중珲春동북호랑이표범자연과학보급관이가장감성적인교양지식형필수방문지로선정됐습니다과학보급관은동북호랑이표범과학보급교육국제학술연구교류생태관광체험을

일치화한 동북호랑이표범 국가공원 과학보급 선전교육기지로서 풍부한 과학보급 내용과 몰입식 체험으로 생태 보호 리념을 전달해 훈춘의 인문과 생태가 융합된 독특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훈춘 수륙의 기록이 관상이 가장 기억에 남는 변경도시 필수 방문지로 선정됐습니다. 훈춘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 전경으로서 습지 주변의 수륙의 기러기 관상 지점은 매년 200여 종의 100만여 마리의 철새가 쉬어가며 먹이를 보충하고 있는데 독수리가 힘차게 날개짓을 하고 기러기 떼가 하늘 높이 나는 장관은 변경 도시의 생태적 아름다움과 변경 특색을 한껏 드러내 훈춘 변경 도시의 운치를 느낄 수 있는 조로의 장소로 됐습니다. 훈춘시 카추샤 로샤 식당은 가장 신선한 미식류 필수 방문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식당은 러시아식 인테리어 스타일과 러시아식 음식을 특색으로 종로 문화가 융합되고 이국적인 맛을 맛볼 수 있는 인기 필수 방문지로 됐습니다. 다음 단계 훈춘시에서는 도시의 독특한 시적 운치와 짙은 생활 정취를 깊이 발굴해 당풍 해운 다채 훈춘의 도시 명함장을 지속적으로 빛내고 최고의 연변 발견 특색 브랜드 건설을 진일보 추진해 관광객들에게 편안하고 느슨하며 자유롭고 살기 좋은 매력적인 훈춘을 전시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봄가리가 한창인 가운데 전력은 농산일을 든든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훈춘시는 춘경 생산의 관건적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국가전력망 훈춘분회사에서는 주동적으로 앞장서 정밀하게 힘을 발휘하면서 삼일군들을 조직해 전간에 신입시켜 전선점검, 전기계량기 점검 등 전문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농가의 봄가리 전기사용 안전을 전력으로 보장하고 농업생산을 보가호황하고 있습니다. 훈춘시 각 향진의 전간과 농가에서 국가전력망 훈춘분회사의 삼일군들이 작업복을 입고 점검 장비를 휴대하고 질서있게 봄가리 전기사용 보장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양수장 배전설로 농가 용전설비 및 전기계량기에 대해서는 전면 점검을 진행하고 전선 접속부 계량기 운행 등 정황을 세밀하게 검사했으며 로후된 전선 접촉 불량 등 안전 우한을 제때에 검사하고 현장 시정과 배환 관리로 봄가리 전기 사용의 안전과 안정을 전력으로 확보했습니다. 근일의 국가전력망 훈춘분회사에서는 농번기 수요에 입각해 봄가리 전력 보장과 봄철 전력망 점검을 결부시켜 봄가리 전 전선 순시 검사, 우환 조사 사업을 상시적으로 전개했습니다. 농가의 전기 사용 수요를 정확히 접목해 전문적인 봉사로 봄가리 전기 사용의 마지막 1km를 원활히 함으로써 전시 춘경 생산의 질서 있게 추진과 농가의 풍산 정수를 위한 전력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연일 훈춘시 도로 양호 부문에서는 유리한 시기를 다잡고 로반 정비, 로면 균열 보수 등 전문 양호 사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해 국가 상급 간선 도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 가운데서 훈춘시 도로 양호 부문에서는 도로 기술 상황 제고와 안전 우한 제거를 목표로 연선 도로 구간에 대한 균열 보수, 홈채기 메우기 등 정비 작업을 진행해 도로구역 청결, 로면 평정, 시설 완벽화, 녹화 정연함의 통행 환경을 전력으로 구축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근일의 훈춘시 신안가도 락원사회구역에서는 훈춘시 제1소학교와 연합으로 어머니절 가문, 문명도시 함께 건설, 소학생 교회 사회실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학생들은 직접적인 실천 가운데서 따뜻함을 전하고 문명을 실천했습니다. 어머니절 가문 활동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어머니절 카드와 수공예 꽃 등 선물을 만들고 어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적어 사랑과 감사를 표달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요로조로 나뉘어 문명꼬마 위사로 돼 녹화 때 산책로에 버려진 종이 조각 등 잡동사니를 참답게 청소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사회구역에 깨끗한 환경을 수호해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청춘의 활력을 주입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훈춘 실크로드 발해고지는 5월 11일 공지를 통해 풍경구 일상 개방 시간을 상시적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광범한 시민과 관광객이 합리적으로 출행 일정을 계획하기 바랍니다. 이번 영업시간 조정은 5월 11일부터 정식으로 집행되는데 시민과 관광객의 야간 관광 수요에 보다 잘 맞추고 풍경구 야간 경제 활성화를 가열층 촉진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조정 후 풍경구의 개방 시간은 매일 오후 2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이며 저녁 9시 30분부터 검표와 입장을 중지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충족한 시간 내에 야간 관광과 특색 봉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풍경구 관련 책임 일꾼에 따르면 휴일 일정과 운영 상황에 따라 개방 시간을 최적화할 계획이며 조정이 있을 경우 공식 플랫폼을 통해 사전에 공지해 시민과 관광객의 출향 권익을 보장하게 됩니다. 영업시간 조정 기간, 풍경구 야간 관광 특색 공연, 점포 운영 및 각종 부대 봉사는 정상적으로 개방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몰입식 야간 관광 체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자가 기상 부문에서 요약한 데 따르면 이번 주 총체적 날씨 추세는 기온이 현저히 높고 강수가 뚜렷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17도 좌우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3.9도 정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15일부터 16일까지는 기온이 비교적 높고 최고 기온은 섭씨 28도 내지 32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0.5mm 미만으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현저히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훈천시 기상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현저히 높고 강수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향진에서는 유리한 기상 조건을 이용해 하루속히 한전 파종을 완성하는 동시에 벼 육모하우스의 온도와 습도 조절, 모판의 물과 비료 관리를 잘하며 제때 수전 정지 작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화재 위험 기상 등급이 높으므로 도시 농촌 산림 및 초원의 방화 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비가 내리면 도로가 미끄러워지고 가시도가 내려가므로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운전자들은 신중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므로 도시 농촌 군중들은 날씨 변화에 따라 적절히 옷을 증감해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길림성에서청년장배교육자매체혼란현상정돈전문행동을전개해광범한사생과학부모들의합법적권익을절실히수호하고청명하고건강하며질서있는교육네트워크생태를조성하고있습니다2026제5기최고의연변발견왕홍필수방문지선정결과가발표됐습니다훈촌수릭의기르기관상등여러문화관광명소가입선됐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교육분야관련네트워크환경을갈증정화하고광범한사생과학부모들의합법적권익을절실히수호하며청명하고건강하며질서는교육네트워크생태를조성하고서성당위인터넷정보판공실성교육청에서는지금부터6월말까지전성범위에서청년장배교육자매체혼란현상정돈전문행동을전개합니다이번행동은당전교육자매체가내용전파운영과정에서존재하는돌출한문제에초점을맞춰네가지혼란현상을집중적으로정돈하는데다음과같은것이포함됩니다교육불안감을악의적으로조장하는행위입니다입시경쟁을과도하게부각하거나교육난이도를과장하고교육과열경쟁을부추기는등불안을조성하는행위선행학습을부추기고교육공포를조장하는행위진학률명문대진학률명문학교순위등을과도하게선전하거나의무교육단계학생의성적과등수를불법적으로공개하는행위입니다교육정책을왜곡해해석하는행위입니다고중대학입시두가지감소학생모집입학교육평가개혁등중요정책을문맥에서떼어내부분적으로해석하거나왜곡해오도하는행위관련정책에대한허위정

정보를 퍼뜨려 대중의 기대를 잘못 유도하고 정책의 안정적 착지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허위 정보를 조작해 전파하는 행위입니다. 교육 성과를 조작하거나 과장하고 양성 효과를 허위 선전하는 행위, 불법 학생 모집 정보를 날조하거나 소속 합격자 명단 성적 향상 비법 등을 꾸며내 학생과 학부모를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부적절하고 유해한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입니다. 허위 약속으로 학생을 모집하거나 불법 양성 기구로 유도하는 행위, 참고서 판매를 불법 선전하거나 불법 기구의 유상 선전 봉사를 제공하는 행위,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타인의 신분을 사칭하거나 허위 교정 사건을 조작하는 행위, 사생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조속한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성당의 인터넷 정보 판공실 성교육청에서는 광범한 네티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감독하고 신고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6 제5기 최고연변 발견 왕홍필수 방문지 선정 결과가 일전에 발표됐습니다. 훈춘수릭의 기러기 관상 등 여러 문화관광 명소가 입선돼 변경도시 문화관광의 독특한 매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번 최고의 연변 발견 왕홍필수지 방문 선정 활동은 10대 유형을 정성껏 설치했는데 최고의 영상류, 신선한 미식류, 최신 유행 오락 커피숍류 등을 포함하고 감성적인 장면과 체험감에 초점을 맞춰 연변 문화 관광의 일상 정취와 인문 질감을 깊이 파고들어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출향 참고를 제공함으로써 문화 관광이 옅은 관광에서 생활로 깊이 있게 전환되도록 추동했습니다. 그중 훈춘 동북 호랑이 표범 자연과학 보급관이 가장 감성적인 교양 지식형 필수 방문지로 선정됐습니다. 과학 보급관은 동북 호랑이 표범 과학 보급 교육, 국제 학술 연구 교류, 생태 관광 체험을 일체화한 동북 호랑이 표범 국가공원 과학 보급 선전 교육 기지로서 풍부한 과학 보급 내용과 몰입식 체험으로 생태 보호 리념을 전달해 훈춘의 인문과 생태가 융합된 독특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훈춘수릭의 기러기 관상이 가장 기억에 남는 변경도시 필수 방문지로 선정됐습니다. 훈춘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 전경으로서 습지 주변의 수릭의 기러기 관상 지점은 매년 200여 종의 100만여 마리의 철새가 쉬어가며 먹이를 보충하고 있는데 독수리가 힘차게 날개짓을 하고 기러기 떼가 하늘 높이 나는 장관은 변경 도시의 생태적 아름다움과 변경 특색을 한껏 드러내 훈춘 변경 도시의 운치를 느낄 수 있는 절호의 장소로 됐습니다. 훈춘시 카츄샤 로시아 식당은 가장 신선한 미식류 필수 방문지로 선정됐습니다. 이 식당은 러시아식 인테리어 스타일과 러시아식 음식을 특색으로 중로 문화가 융합되고 이국적인 맛을 맛볼 수 있는 인기 필수 방문지로 됐습니다. 다음 단계 훈춘시에서는 도시의 독특한 시적 운치와 짙은 생활 정취를 깊이 발굴해 당풍 해운 다채 훈춘의 도시 명함장을 지속적으로 빛내고 최고의 연변 발견 특색 브랜드 건설을 진일보 추진해 관광객들에게 편안하고 느슨하며 자유롭고 살기 좋은 매력적인 훈춘을 전시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봄가리가 한창인 가운데 전력은 농산일을 든든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훈춘시는 춘경 생산의 관건적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국가전력망 훈춘분회사에서는 주동적으로 앞장서 정밀하게 힘을 발휘하면서 삼일꾼들을 조직해 전간에 진입시켜 전선 점검, 전기 계량기 점검 등 전문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농가의 봄가리 전기 사용 안전을 전력으로 보장하고 농업 생산을 보가 호황하고 있습니다. 훈춘시 각 향진의 전간과 농가에서 국가전력망 훈춘분회사의 삼일꾼들이 작업복을 입고 점검 장비를 휴대하고 질서 있게 봄가리 전기 사용 보장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양수장 배전설로 농가 용전 설비 및 전기 계량기에 대해서는 전면 점검을 진행하고 전선 접속부 계량기 운행 등 정황을 세밀하게 검사했으며 노후된 전선 접촉 불량 등 안전 우환을 제때에 검사하고 현장 시정과 배환 관리로 봄가리 전기 사용의 안전과 안정을 전력으로 확보했습니다. 근일의 국가전력망 훈춘분회사에서는 농번기 수요에 입각해 봄가리 전력 보장과 봄철 전력망 점검을 결부시켜 봄가리 전 전선

손실검사, 오환조사사업을 상시적으로 전개했습니다. 농가의 전기 사용 수요를 정확히 접목해 전문적인 봉사로 봄가리 전기 사용의 마지막 1km를 원활히 함으로써 전시 춘경 생산의 질서 있게 추진과 농가의 풍산 종수를 위한 전력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연일 훈촌시 도로 양호 부문에서는 유리한 시기를 다잡고 로반 정비, 로면 균열 보수 등 전문 양호 사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해 국가 상급 간선 도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 가운데서 훈촌시 도로 양호 부문에서는 도로 기술 상황 제고와 안전 우환 제거를 목표로 연선 도로 구간에 대한 균열 보수, 홈채기 메우기 등 정비 작업을 진행해 도로구역 청결, 로면 평정, 시설 완벽화, 녹화 정연함의 통행 환경을 전력으로 구축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그늘의 훈촌시 신안가도 락원사회구역에서는 훈촌시 제1소학교와 연합으로 어머니절 가문, 문명도시 함께 건설, 소학생 교외 사회실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학생들은 직접적인 실천 가운데서 따뜻함을 전하고 문명을 실천했습니다. 어머니절 가문 활동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어머니절 카드와 수공예 꽃등 선물을 만들고 어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적어 사랑과 감사를 표달했습니다. 여 학생들은 요로조로 나뉘어 문명꼬마 위사로 돼 녹화 때 산책로에 버려진 종이 조각 등 잡동사니를 참답게 청소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사회구역에 깨끗한 환경을 수호해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청춘의 활력을 주입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훈촌 실크로드 발해고지는 5월 11일 공지를 통해 풍경구 일상 개방 시간을 상시적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광범한 시민과 관광객이 합리적으로 출행 일정을 계획하기 바랍니다. 이번 영업시간 조정은 5월 11일부터 정식으로 집행되는데 시민과 관광객의 야간 관광 수요에 보다 잘 맞추고 풍경구 야간 경제 활성화를 가열층 촉진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조정 후 풍경구의 개방 시간은 매일 오후 2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이며 저녁 9시 30분부터 권표와 입장을 중지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충족한 시간 내에 야간 관광과 특색 봉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풍경구 관련 책임 일꾼에 따르면 휴일 일정과 운영 상황에 따라 개방 시간을 최적화할 계획이며 조정이 있을 경우 공식 플랫폼을 통해 사전에 공지해 시민과 관광객의 출행 권익을 보장하게 됩니다. 영업시간 조정 기간, 풍경구 야간 관광, 특색 공연, 점포 운영 및 각종 부대 봉사는 정상적으로 개방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몰입식 야간 관광 체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자가 기상 부문에서 요약한 데 따르면 이번 주 총체적 날씨 추세는 기온이 현저히 높고 강수가 뚜렷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17도 좌우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3.9도 정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15일부터 16일까지는 기온이 비교적 높고 최고 기온은 섭씨 28도 내지 32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0.5mm 미만으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현저히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훈촌시 기상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현저히 높고 강수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향진에서는 유리한 기상 조건을 이용해 하루속히 한전 파종을 완성하는 동시에 벼 육모 하우스의 온도와 습도 조절, 모판의 물과 비료 관리를 잘하며 제때 수전 정지 작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화재 위험 기상 등급이 높으므로 도시 농촌 삼림 및 초원의 방화 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비가 내리면 도로가 미끄러워지고 가시도가 내려가므로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운전자들은 신중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므로 도시 농촌 군중들은 날씨 변화에 따라 적절히 옷을 증감해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연변주당위부서기이며珲春시당위서기시범구당삽위원회서기인림소림이농업대상건설촌경생산및하장제전장제사업전개상황에대해현지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珲春시인대상무위원회와연변대학법학원북경경사법률사무소에서협력공동건설협의체결의식을거행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5월10일조당위부서기이며시당위서기시범구당삽위원회서기인림소림이농업대상건설촌경생산및하장제전장제사업전개정황을현지에서조사연구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수금평청석의중요연설중요지시정신을깊이관찰하고산업이흥성하고생태가살기좋으며향풍이문명하고치리가효과적이며생활이부유한목표요구를단단히둘러싸고시간은사람을기다려주지않고

건설, 촌경 생산 등 조항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림서림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사업 책임을 단단히 다지고 농업 발전과 생태 보호를 통일적으로 추진하며 농업 대상 건설, 촌경 생산과 하장제, 전장제 실시를 요기적으로 결합시키고 협동 추진 사업 기재를 건전히 해야 합니다. 하장제 요구를 엄격히 실행하고 하천과 호수에 대한 상시와 순찰 관리 보호를 강화하며 수로의 진흙 제거, 생태 복원을 총괄적으로 추진해 물 환경의 질이 지속적으로 안정되고 향상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경작지 보호의 경계선을 엄수하고 경작지 보호망을 촘촘히 짜며 경작지 총량을 견결히 지키고 경작지 증가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경작지 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농업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 농특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이끌고 농산물의 부가가치와 시장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농사철을 다잡고 촌경 생산을 추진하며 농업기술 일꾼을 적극 조직해 일선에 내려가 지도함으로써 년간 양곡 증산, 농업 증효, 농민 증수의 튼튼한 기초를 닦아줘야 합니다. 박영호 등이 상출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12일 훈천시 인대 상무위원회와 연변대학 법학원 북경 경사 법률사무소에서 협력 공동 건설 협의 체결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신대 상무위원회 주임 이강, 부주임 려옥화, 왕연이 의식에 출석하고 신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동용리가 의식을 사회했습니다. 의식에서 연변대학 법학원 원장 오동호, 북경 경사 법률사무소 주임 왕덕만, 신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려옥화가 선으로 축사를 했습니다. 훈천시 인대 상무위원회 연변대학 법학원과 북경 경사 법률사무소 책임자가 현장에서 협력 공동 건설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기층 립법 연계점은 전 과정 인민민주를 실천하는 중요한 단체로서 국가 립법과 기층 민의를 연결하는 연심교입니다. 활동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공동건설 사업에 근거해 전문 지혜를 모으고 립법 의견이 정밀하게 제기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혜고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연계점에 의거해 의견 수집과 평가에 적극 참여하며 전문적인 법 언어와 백성들의 군중 언어를 유기적으로 전환시켜 립법 조호의 전문화 수준을 절실히 향상시켜야 합니다. 신대 상무위원회 연변대학 법학원 북경 경사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긴밀히 협력하고 상시와 협력 기재를 건전히 해야 합니다. 립법의 조업에 초점을 맞추고 민심과 민의를 광범위하게 집결하는 동시에 직능을 연장하고 법률 보급 선전, 모순 해결, 사회 관리 등 사업과 결부해 연계점이 전 과정 인민민주를 전시하는 생동한 창구로 되게 하여 새 시대의 민주와 법치 이야기를 잘 들려줘야 합니다. 협의 체결 의식 전 세 측 대표들은 함께 훈춘 기층 립법 연계점을 참관하면서 립법점의 직능 위치, 사업 성과, 및 훈춘 변경 개방 법치 보장 실천에 대해 전면적으로 요해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10일 훈춘시 대러시아 무역상회 2026년도 제1차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2025년 사업 성과를 전면적으로 되짚어보고 2026년 중점 임무를 배치했으며 발전 목표와 추진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훈춘 킹크랩 상회를 성립하고 업계 통일 기준과 통일 표시 관리를 추진해 훈춘 킹크랩 산업의 규모화, 표준화, 브랜드화 발전을 추동하고 훈춘의 킹크랩 도시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체 회원들에게 문명도시 건설 창의를 발기하고 회원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훈춘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에 조력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훈춘 킹크랩 산업부 보고를 발표해 회원 기업들의 산업 발전에 지도를 제공하고 용자 본능 정책 설명을 전개해 기업의 용자 난제를 해결하도록 했으며 다국 무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 장벽, 법률 차이 등 기업들의 난점과 애로 사항에 대해 설명해 중로 무역 섭외 검찰의 법치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훈춘시 대러시아 무역 상회는 성립일의 시종, 회원 봉사, 산업

0: 부는 대러시아 조력, 발전 공동 촉진 취지를 고수하면서 산업 발전, 자원 조율, 투자 유치, 봉사 승격 등 방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어 훈춘이 동북아 대러시아 무역의 핵심 중추로 자리매김하는 데 새로운 힘을 기여해 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12일은 18번째라 되는 전국 재해 방지 감소일이며 5월 11일부터 17일까지는 재해 방지 감소 선전 초간입니다. 올해 전국 재해 방지 감소일의 주제는 사람마다 안전을 말하고 모두가 응급을 할줄 알며 재해 방지 감소 구조 능력을 제고하자입니다. 5월 10일 훈촌시에서는 재해 방지 감소 선전 교육 활동을 거행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훈촌시 재해방지 감소 구조위원회 办公室에서는 여러 성원 단위를 조직해 도편과 문자로 된 선전 전시판을 배치하고 지진 대피, 화재 탈출, 홍수 자아 구조 등 재해방지 감소 구조 지식 선전단을 발부해 군중들에게 재해방지와 대피, 자아 구조와 상호 구조 지식을 선전 설명함으로써 전민이 안전을 배우고 안전을 알며 안전을 지키는 농후한 분위기를 적극 조성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12일 훈촌시 인민병원에서는 115번째 5.12 국제 간호사절 표창 대회를 거행했습니다. 간호사 대우를 발전 장대시키고 인민 건강을 수호하자는 주제로 전개된 이번 표창 대회는 나이팅게일 정신을 발행하고 선진 간호단체와 개인을 표창해 간호사 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분진 역량을 응집시켰습니다. 대회에서는 훈촌시 인민병원 간호사업 기록 동영상을 방영해 전체 간호 일꾼들이 일터에 입각해 건강을 수호한 따뜻한 순간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병원 지도부 성원들은 각기 수상 집단과 개인 대표에게 시상하고 간호 일터에서의 로고와 탁월한 공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회는 선진을 본보기로 초심이 퇴색되지 않고 정진 기회를 계속 연마하며 심혈을 기울여 봉사하고 양질의 간호를 지속적으로 심화해 인내지심과 의술로 생명을 지키고 무한한 사랑으로 건강을 수호해 병원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공을 세울 것을 희망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흰 가운을 입고 생명을 지키는 간호대우 속에는 성별 고정관념을 깨고 힘을 방패로 전문성을 창으로 삼아 생명을 지키는 전장에서 남다른 책임감을 펼치는 남성 의무 사업 일꾼들이 있습니다. 제115번째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기자는 훈촌시 인민병원 종종의학과 간호사 반은전을 만나 그가 11년간 일선에 묵묵히 뿌리박고 평범한 일터를 굳게 지키면서 의무 일꾼의 사명을 해석한 따뜻한 이야기를 감수했습니다. 올해는 반은전이 간호사업에 종사한 지 11년이 되는 해입니다. 중화간호학회 종증전문 간호사로서 그는 응급진료 일선으로부터 병세를 빠르게 진단하고 응급상황을 정확히 처리하는 실력을 갖추었으며 이후 ICU로 옮겨 근무했습니다. 죽음과 싸우는 이 최전방에서 그는 종증폐렴 간호와 CRRT 연속성 신장대체 치료 기술을 깊이 연마했고 모든 중증 환자들에게 개성화적인 간호 방안을 제정해 주었습니다. 림상 간호 외에도 반은전은 관내 중증 림상 간호 실습 지도 교사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일일이 직접 시범하며 아낌없이 젊은 간호사들에게 중증 간호 경험과 응급 구조 기교를 전수했습니다. ICU에는 사소한 일이 없으며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생명의 결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은전이 언제나 굳게 지키는 직업 신조입니다. 지난 11년 동안 그는 언제나 애심, 세심함, 책임감으로 모든 중증 환자를 지키고 환자 가족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위로해 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이 부단히 심화됨에 따라 훈촌시 도시 모습과 시민 소양은 꾸준히 향상되고 문명 분위기도 날로 짙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공구역에는 여전히 일부 비문명 현상이 존재해 도시 전반 문명 환경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규범화와 개선이 시급합니다. 세계 광장은 시민들이 휴식하는 중요한 장소이지만 카드놀이, 마작을 두는 시민들이 광장의 공공 휴식 구역을 차지하는 일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이처럼 사적인 오락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광장 주변의 녹화대와 도로변 화단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푸르고 아름다워야 할 화단에 담배꽁초, 휴지 조각 등 쓰레기가 함부로 버려지는 일이 잦아 도시 경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의 공중위생 의식의 부족함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문명도시 건설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이에 평범한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도시는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며 공공환경의 청결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모든 시민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공공 공간을 누리는 동시에 자각적으로 공공 질서를 준수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함께 수호하며 도시 문명 수준을 제고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5월도 어느새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름에 한 걸음씩 다가서는 때이기도 한데요. 완연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날씨가 심수를 부릴 때가 참 많습니다. 기온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데다가 날씨도 뒤죽박죽일 때가 있어 외출에 불편 갖다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들쭉날쭉한 기온 변화에 감기와 같은 호흡도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너무 얇은 옷차림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고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섭취하는 것도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촌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8도. 춘화 최저 기온은 4도, 최고 기온은 27도. 하담운 최저 기온은 6도, 최고 기온은 27도. 양포 최저 기온은 7도, 최고 기온은 28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8도. 경신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6도. 반석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8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8도. 영안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29도. 밀강 최저 기온은 6도, 최고 기온은 29도. 방천 최저 기온은 7도, 최고 기온은 24도.